0: 在想告诉他俩工作，我在外面等他们说多几天都没有到，咱们能不能等一等？他说可能没过来，你看最好的办法就是找到最突然他们过来的工作，看看谁哪里谁哪里，咱们再去约他，然后去找哪里。
1: 만약당신이진짜나를도와주기위해다시한번더말해볼수있는가능성이라고하는것이 디지털 유부의 이 내용부터 앞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죠?